동망 휘사마 야이올 시라 야시 파비 고몰 알 와이드 히야타물 암아민 동망 휘사마 야이올 시라 라이콤 하시바 Pacatan lamu nakai panadir Walakod kazzabal lazina ming Koblihim fakai pakana nadir Awalam yaraw ilat toiri paukahum so Ufati wayak bid Mayum sikuhum na illar rahman Innahu bikulli sayim basir Amin.